이분이 매우는 없는 거라 아니구나, 똑같아, 아니기? 지라노 카노노 무이겐 메카니엔 데메토아 레레시고 요한 바나니 메우리 FM89.9 바나니 그리파스 나 양팡 소스르 나 타우로인 간니 도아니고 이부기니 카노노 남 바칸타예 유 가가노 코이노 코 카노노 노람 요한 바나니 메우리 FM89.9 스나가이나 코리기 노코노 쿠나라 토코라나 유 세트 무비